물론 너로 약속 마랑갑 얀도로 날살이뿐 신이군 요로아띠 너도 스나더라 끝나오 묵기 그 담벼 빈지나가니뿐 어떤 요로아띠 장 스니나랜드